0: 哇，咩雪咁多艇啊，舅兄？
1: 做咩啊？
0: 喂，千祈唔好撞到个大襟啊！如果唔系咧，又搞得多多事干噶啦。
1: 定啲啦，妹夫，呢处见唔到啊大襟嘅，呢度系香港仔，唔系避风塘嘛。
0: 香港嚟嘅。
2: 嗱，你睇下。敲响海心嗰只就系叫做香江鲜舫啦。
1: 错
3: 到哦，乜原来食海鲜最驰名就系呢树噶啦。
1: 系啊系啊，
3: 我而家先领略到呢种风光啫。
1: 啊，唔好讲咁多啦，我哋落艇先啊。
0: 啊，喂，
1: 好声好声，
0: 喂，又要坐艇仔啊？
1: 唉，梗系要坐艇就开得去啦。喂，艇家，艇家。

0: 嫁着智良咁嘅人才，都可算三生有幸啦。
1: 所以我话佢有福咧，就即系我又够福，我得到一个贤内助，就真系福住前生。
0: 你太过奖啦，表哥。而家讲起，我都唔知几烦闷啊。
1: 哦，点解呢？